0: 뭐 아께 돈은
1: 안 나이 데링아 당어 오타 오타
2: 야 가한테 고려
3: 도토코 FM.
4: Kia ora, my name is Rukuwai Allen and you're listening to Radio Tautoko.